정오 부분 is cut so corn. Anseness is cut so jaw. 허방 탄리 말 메콘. 막마집 맞냐 콤. 이바비도 예상콜. 과타반도 빌레바손. 졸졸 미스 야솔.